비암 게 에부행이 비암 게 자원하나이 자원하나이 에부행이 비암 게 까마리구 냐냐네 아무아유 냐냐나이 아무아유 냐냐노이 아무아유 냐냐노이 기녜아유 세간가이 아무아유 냐냐네 두고아유 두고아유 마리룸에 지가이가 신다하나이 신다노이 마리룸에 지가이가 몰다우나와

0: 저녁에엔 삘삘의 바푸뇨게엔 삘삘의 바푸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마스킨드베싱에 야하이.
1: Dos niñas jóvenes se invitaron en una fiesta. Había una fiesta linda, un camarruco. Entonces ellos se invitaron

0: 저녁에엔 삘삘의 바푸뇨게엔 삘삘의 바푸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마스킨드베싱에 야하이.
1: Dos niñas jóvenes se invitaron en una fiesta. Había una fiesta linda, un camarruco. Entonces ellos se invitaron